네, 누구한테 고백을 하길래 고백의 노래를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 햄바이오님의 신청곡을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술 하나만으로도 참 많죠. 마음에서 병이 오고 마음으로 병이 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치유된다는 확신. 그 믿음과 확신을 모든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기술을 연마하는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술 하나로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좀 살아가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김일구 봉구가 부르는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루의 바람과 구름과 비, 나물라 패밀리의 바람 바람 바람, 코에트의 바람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화연상의 하이웨이, 플래그의 반가워, 아홉의 런투유.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잘 지내셨죠? 2주 만에 온 듯하네요. 애가 방학을 해서 이번에 애 데리고 친정 다녀왔어요. 아이는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보러 1년 만에 간 거였어요. 저는 자주 가지만 아이는 딱 1년 만이네요.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할아버지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경주는 이 지방보다 많이 아주 많이 덥더라고요. 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신 듯합니다. 더운데 더운 지방으로 가셨어요. 더울 땐 계곡이 최고인데 어디 계곡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시골 가면 그 요즘에는 카페를 많이 가요. 시원하니까. 그렇게 멀리 다녀오셨는데 고생하셨네요. 아이 데리고 다녀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토닥토닥 할 때였고요.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우리 행복님 늘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운 날씨에 지지 않고 행복하게 많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지혜의 한마디란 건 어떨까요? 지혜왕 솔로몬이 한마디라고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때를 경계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말이자 절망에 빠졌을 때 위로와 희망이 주는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모든 일은 다 지나가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도 절망도 사람의 생명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소망하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기는 한 건가요? 아마도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더운 날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은 그 시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더운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더위 먹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름날에 그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그 더워서 집에 있는 것보다 어디 멀리 떠나는 거, 휴가는 갈 수 없으니까 토요일마다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요. 카페에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곳은 그 김포에 아주 시골로 들어가는 곳인데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와,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나 봅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이 더운 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최성곤이 부르는 니가 좋아, 홍대광의 그냥 니가 좋아, 에이프릴의 니가 좋아 함께합니다.

0: wave sound.
1: 네, 이제 달빛 사랑이는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우.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게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시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장미예요. 일단 우리 달빛 사랑 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제가 방송 5분 전에 일어났어요. 어제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치다거리다가 늦게 잠들어서 늦잠을 자고 말았네요. 알람이 안 울려서. 네,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다행히 방송은 어제 준비해놓고 자서 문제없이 진행하지만 늦게 와서 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도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10시를 출발해서 12시까지 오늘 함께합니다. 주말 내내 그리고 어제까지 음악만 들으시느라 네, 제가 간간히 멘트하긴 했지만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이번 한 주도 휴가철이라 네, 목요일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과 또 제가 많이 함께 하겠지만 그래도 또 많이 덥죠? 네, 신나는 노래로 네, 출발을 해봤고요. 노래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네, 여러분들 신청 후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수의 뭐라도 되겠지 하고 퇴근하고 바다 갈 사람이라는 곡까지 두 곡 전해드리고 신청곡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시래기 된장국에 밥 약간 말아서. 배추김치와 같이 밥 후루룩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래기 된장국이 맛이 별로일 것 같아서 밥을 적게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요. 그런데 운이 없게도 시래기 된장국 맛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된장국을 좀 많이 드시죠. 된장국이 몸에 좋대요. 오늘도 굴 방에서 선풍기 쐬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이 최고예요. 언젠가는 세탁기도 돌려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방 청소하고 대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우리 꽁치님 시래기 된장국 맛있죠? 네, 그 된장국이 사람 몸에 되게 좋대요. 그러니 네,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고, 네. 배고플 때 된장국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곡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유주의 파라다이스, 머스터즈의 핑키 프로미스까지. 네, 어쨌든 네,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도 고맙고요. 함께 들을게요.

행복해져라님 반갑습니다. 흑재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도 또 친정 다녀왔어요. 안 그래도 한참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나. 휴가철이라 휴가도 가셨을 수 있고 너무 징징대면 힘드시겠지 하고 기다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이도 함께 할아버지 만나고 식구들이랑 바닷가 식당 가서 회도 먹고 전망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더워도 너무 더워서 주로 카페 투어 다 하다 온 듯해요. 아빠가 병원에 계시니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네요. 퇴사를 한 후로 출석률이 아주 좋지 않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행복님. 물론 그때만큼 맨날 매일 네, 이렇게 뵐 순 없어도 일부러 생일이라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저희 엄마 때문에 음력 생일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생일이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라서 동네 친구가 있고 학교 친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동네 또 친구들하고 달라서 생일을 늘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음력 양력을 생일을 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친구들을 거의 못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못 보니까 그 아이 친구들은 음력 생일로 하고 동네 친구들하고는 이제 주민등록상 원래 생일로 그래서 두 번 하다 보니까 나도 맨날 헷갈린 거죠. 어릴 때부터는 음력 생일로 한 게 맞는데 저희 이제 집에서는 그냥 민증 생일로 다 하자. 집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생일이 음력으로 할래 양력으로 할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다 주민등록 생일로 하기로 했어요. 뭐 하기로 해봐야 제 생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별거 없어요. 아이들 생일이나 신랑 생일만 챙기지 제 생일은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튼 감사하고요. 장미님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불린에 많이 기다렸다고 말해줄래? 제가 우리 행복님을 또 많이 기다렸죠. 우리의 오늘 내가 떠올라서 편지를 써봤어. 산들의 뭐라 할까까지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이렇게 또 뵈니 많이 반가워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언니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몸살나서 못 지냈어요. 어쩐지 안 보이더라. 이틀 내내 멘트했는데 우리 정이가 안 보여서 왜 안 보이나 했네요. 아픈데도 집안일 해야 하는 현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아프면 아픈 대로 엎어져 있습니다. 나 몰라 그냥 시켜주고 네, 그나마 좀 난 거죠. 애들 어릴 때는 나 아픈 게 뭡니까? 아파도 일어나서 할 건 다 해야죠. 그래도 일요일에 힘내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베이커리 카페 갔어요. 나 아픈데 무슨 베이커리 카페를. 사람 엄청 많던데요.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 겨우 찾아 빵이랑 음료 먹고 왔네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주문해서 드세요. 네. 다들 피서지가 카페인가 봅니다. 나가면 고생이에요. 왔다 갔다 덮고. 집에서 빵이랑 카페 음료 시켜서 드세요. 아픈데 자꾸 나가. 자, 신청하신 거 디잭슨의 카페 창가 노래,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까지 세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아프지 마요.

CM 듣고요 노래 두 곡 들었어요. 문가버스의 이쁜 게 죄라면 난 무기징역. 이게 제 노래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신곡 한 3시간 동안 받았는데 듣다가 너무 우리 이쁜 돌림 노래라서 방에 우리 이쁜 돌림 오셨길래 이 노래다 하고 전해드렸어요. 호수에 가둬야겠어요. 무기징역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선힙합 5집 나와서 제가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제일 재밌네요. 님들 이거 AI임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꼬민남님 다녀가 주셨고요. 아, 그 전에 신청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민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안 보이길래 와서 사연 하나만 올려달라고. 누나 생일인데 사연 하나만 와주셨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우리 꼬미남님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박다혜 1440 이거 리메이크인가요? 정유진 오묘의 너였을 확률, 김예원의 보통 내까지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덥죠. 그래도 콜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콜이 좀 있나 봐요. 그나마 다행인데 밖에 너무 더워서 오늘도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도 화이팅해요.

이쁜 돌림 다녀가시면서 엉리야 생일 축하해 억수로 이걸 목소리로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수로 고맙습니다. 이쁜 돌림 본인도 힘들 텐데 내 생일까지 챙겨주느라 노란색 들고 방에 오셔서 노란색을 가득 채우고 계세요. 우리 이쁜 돌님이 이런 노래 좋아하죠. 지금 흐르는 노래 JS 어쩌고 저쩌고. 이 노래인데 AI 노래들은 도대체 이게 뭐죠?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 이런 발라드 제가 네 곡 아니 지금 흐르는 곡 빼고 세 곡 더 준비했어요. 들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지금 흐르는 곡 뒤에 좀 조용한 노래 루나벨의 눈물이라는 곡과 데이비 케이의 너를 다시 본 날까지 준비해드리고요. 그 뒤에는 댄스곡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감선 그어놨고요.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부탁드려요.

노래들이 너무 좋죠. 사실 신곡 중에 비어네이퍼 디데이라는 곡도 나와 있고 우리 아는 노래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요새 이런 노래에 제가 또 꽂혀갖고 자꾸 이런 노래만 틀게 되는 것 같아요. 장미라는 가수도 있네요. 본격 챌린지 대작전이라니.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곡 흐르고 있고요. 밤 레코드의 출근 도장보다 혀가 왜 이러죠. 먼저 깬 눈이라는 곡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So Sweet,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거워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들고 옵니다.

제가 딱 이런 맘입니다. 딱 좋아. 자, 이 곡과 함께 다음 곡 반짝이는 오늘, 오늘 같은 날 반짝이는 오늘. 네,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나겠죠. 내일 방송이 2시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휴가 가시고 막 휴가 중인 우리 돌림께서도 생일이라고 와서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길 바래요. 저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며 여러분들과 오늘 안녕을 말합니다.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한낮에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마에 땀이 맺히는 요즘이죠.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더위 앞에서 무조건 참기보다 잠시 걸음을 늦추고 그늘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꽤 지혜로운 하루를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물 한 잔 챙겨 마시는 여유. 가장 뜨거운 시간엔 잠시 쉬어가는 융통성. 그리고 땀 흘린 만큼 시원한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마음. 작은 것들이 모여 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나가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선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엄마 점심 드시게끔 해야 하는데요. 또 걷기 운동 가시네요. 11시 40분에 식사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지도 않는데 끈적끈적한 느낌이 손에 있어요. 자주 세수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샤워는 좀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즐겁게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꼭 밖에서만 보내는 게 휴가가 아니라 때로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들도 충분한 휴식이 되고 휴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심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나를 위해 기다려준 시간들 이젠 규현 커피 윤현상 잊는다는 게 윤현석의 타임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요. 든든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잘 챙겨 드세요, 꽁치님.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더워도 너무 덥네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이 에어컨 풀가동 중인 것 같아요. 전기세 폭탄이 무섭긴 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랜만에 방송 듣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쿡의 디얼, 씨엔블루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온도 무지개 함께 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서요. 에어컨을 도저히 가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 갔다면 잠깐 좀 에어컨을 끄고 좀 공기도 좀 순환시키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도를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제습으로 바꿨다가 다시 파워냉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선풍기 바람으로만 버티기에는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저녁에도 덥고 무얼에도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세는 그냥 휴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자. 좋은 호텔에 왔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해져라님 반가웠고요. 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비님. 개인 일 처리 때문에 접속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8월달까지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도겸, 명장면,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송하의 바다가자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아, 많이 바쁘시군요. 밖에서 근무하시는 시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아주 뜨거운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꽃미남님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버블 시스터즈 애원, 빅마마 체념, 김현정의 멍인데요. 그리웠어요. 보고팠어요. 저희 아들이요. 오늘 큰 사고를 쳤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하고 우는데요. 혹시나 하고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입안을 보니까 작은 종이가 걸려있지 뭐예요. 얼른 손가락을 넣어서 뺐습니다. 잘못하다가 더 들어갔으면 119 실려갈 뻔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 아들 다이나믹하네요 하셨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요 특히 눈을 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뭔가 싸한 느낌이 들면 그건 100%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 엄마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아이는 성장하고 이제 엄마도 다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힘내보세요.

점심 후 심심한 여유를 보내기 위해서 두 곡 신청합니다. 밥씨의 빠빠 놓치지 말고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라도 끼니 챙겨 드셔야 돼요 하셨어요. 와생당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준비하고 있고요. 다섯 손가락의 풍선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 오후 시간 특히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음악과 함께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립니다.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4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크게 방송 사고를 쳤던 때가 2AM이 오는데 2PM이 온다고 잘못 방송을 하는 바람에 방송실에 그 전화기가 완전히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호되게 당했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짐승돌이라고 해서 엄청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요 세대의 그 짐승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눈빛을 보니까 이거 왠지 계속 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괜찮은 건가?

도 되는 건가? 너무 해로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 에이티즈의 짐승돌. 네, 예전에 그 짐승돌 2PM을 떠올리게 하는 에이티즈의 최사연인가요? 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 괜찮을까 하면서 후다닥 넘겨버리곤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왜 저럴까? 이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2PM의 곡 준비해봤습니다.

휴가 집에서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호수와 함께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0: 사랑은 사랑은
1: 사랑이란 영원히 함께 하는 거
2: 사랑이란 목마르다
0: 사랑은
1: 사랑이란 사랑 다 주는 거 달콤한 사탕 같은 거
0: 사랑은 우리 엄마 형
1: 사랑이란 인생이다
0: 그리고 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업이에요. 뜨거워요. 따사로워요. 예, 햇살이 아주 그냥, 예, 서울의 그 폭염이 장난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매미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정말 폭염 아래 있는 듯한 아주 무서운 그런 날씨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원함을, 청량함을, 그리고 함께해서 좋은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4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변화되는 것 중에 TV에서 그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울산의 트램 이야기 많이 하던데 가끔씩 이제 그런 거 보면 탁상 행정에 대해서 참 많이들 왈가왈부하게 되잖아요. 대통령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니까 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라이브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트램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거죠? 그쵸? 여튼 제가 논산에서 대전으로 자주 나가는 편인데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하고 굉장히 좀 많이 투덜투덜 거렸는데 길이 뚫리고 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운전할 때 굉장히 좀 약간 편하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울산의 트램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울산 역시 인구 감소 지역이어서 적합하지 않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일을 할 때 탁상 업무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언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적인 목소리랑 그리고 직접 그 컨디션을 확인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오늘 낭낭한데요? 그러면 잠을 잘 잤나 봐요. 근데 저는 아닌데요? 막 그런 거. 여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과 정말 다른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뜨거운 태양 아래 누군가는 온열로 힘든 반면 또 누군가는 지금이 제철이야 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해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고 조금 더 많이 경험해야 사는데 무언가 조금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계시죠? 요즘 제미나이, AI, 챗GPT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 다 그 얘기 있잖아요. 박미선 씨의 남편은 누구야? 라고 하니까 최양락이라고 그런 것처럼 AI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런 말 하냐고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TV 봤는데 친구가 뭐 투자하라고 해서 몇십억을 잃었다 이런 거 보니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여튼 남의 말보다는 나를 믿고 나를 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상 조금 더 많은 정보에 길을 열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작지만 소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방송 하늘에서 방송국 함께 하실 겁니다.

양산, 부산 옆에 있는 양산, 해피님이 살고 계시는 양산, 거기가 어마무시하게 더웠는데 대구만치로, 근데 그 더위가 서울 부근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기예보 보는데 대전, 청주 여기도 좀 끼어 있더라고요. 예, 모쪼록 폭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광주하고 또 어디 하나 안 한다고 하던데. 와우. 잠실하고 광주는 야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네요. 오늘 잠을 새벽 1시 넘어서 잠을 자기 시작해서 새벽 5시 정도에 깼는데 괜찮다가 오후 시간 되니까 스멀스멀 잠이 오네요. 잠시 쉬다가 대기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택배로 참기름 시킨 게 도착하는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받고 뭐 초인종 눌러서 인기척 없으면 대문 앞에 놔두고 가지만 말입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중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중도 열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도 매우 열심히 보고 있어서 요즘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중국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 좀 약간 절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인터넷 쇼핑하기. 이게 또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쓸데없는 물건을 가끔 구입할 때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중두와 애니를 보고 있다 보니까 쇼핑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 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빠른 배송 그것 때문에 가끔 하고, 그리고 또 퀴닛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사이트 있으면 한참 쳐다보던 그런 취미 활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예, 뭐 이런 상황이면 우리 프라비다님과 냉면을 먹으면 제가 냉면값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과다 지출하고 있다, 뭐 아이쇼핑 하다가 질렀다, 지름신이 오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중두 추천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오늘은 네가 좋은가 봐. 정인이 엄마, 커피 한 잔 어때요? 안녕하세요. 오늘 푹푹 찌는 날씨예요. 베란다 가니 매미가 맴맴 울고요. 우리 아들도 울고 저도 우네요. 왜요? 왜? 모자지간 왜 우시는 겁니까? 오늘은 에어컨 틀었는데도 너무 더워요. 더운이 숨막힙니다. 살려주세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다니 이것은 어떤 현상인 거죠? 에어컨 온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예, 저희 집은 처음에 18도 파워냉방 틀었다가 27도에 맞춰놓거든요. 근데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타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 늙었나? 왜 갑자기 춥지? 왜 그런 적 없나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28도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창문을 좀 열어봤거든요. 근데 바깥이 더 시원한 거예요. 뭐지? 뭐야?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밤에 작년에는 그 열대야라고 해서 밤에도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요즘에는 12시가 넘어가면 바깥 날씨가 좀 약간 선선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 새벽 1시 정도에 창문 열고 문을 열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동네 날씨는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기 환자가 정말 좀 많긴 하더라고요. 작년과 다른 날씨, 새벽에는 열대야가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예, 여튼 정인이 엄마도 아이와 함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덥죠. 그쵸? 뭐 근데 또 꼬맹이들은 잠깐만 한눈 풀면 여기저기 또 일도 저질러 놓고 한참 힘드실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언젠간 아실 겁니다. 자, 마음 다스리고 울음을 멈추고 싶을 때 커피 한 잔 어때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왜 그런 말 하세요? 라고 하실 텐데, 여튼 저희는 대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팅창이라고 하죠.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죽더라도 네 아비 오면 죽어라. 죽더라도 네 애비 오면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몸이 좀 약간 비리비리했고요. 지금도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 다니기 전에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는 뭐 장염이든 뭐든 거의 좀 입원을 좀 많이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잔병 치레가 좀 약간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예컨대 몸이 아프면 출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던 병원을 기침만 해도 병원을 가고, 기침만 해도 약을 먹고, 그리고 삼시 세끼를 어떻게든 맞춰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하루에 삼시 세끼 먹는 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고, 회사에서 주는 점심, 예. 그리고 또 아침에 퇴근할 때, 오늘 퇴근할 때 주는 아침밥. 뭐 그런 거. 여튼 그 삼시 세끼의 중요함과, 아플 때 빨리빨리 병원 가는 거, 그리고 미리미리 건강 챙기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잘 맞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저는 회사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해 절아님께서도 지금 약간 휴식의 기간이시거든요. 너무 많이 쉬시지 마시고, 좋은 직장, 그리고, 행복해 절아님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생존 신고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지인들한테도 종종 안부 전화하고 있네요. 바다비님도 후숙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 관리 잘하셔서 이 더운 여름 잘 버텨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곡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블루진 미리미리 전달해 드렸고요. 루시의 수박 깨러가 어디로 갈까요? 달려갈까요?

아, 베란다에서 손 흔들어봐. 바다비 옆 동네. 저는 충청남도 논산이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전주 대자인병원 다녀왔습니다. 그 시내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전주하면 뭐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덕진공원? 이런 데만, 동물원? 이런 데만 가보다가, 어제 전주 대자인병원은 처음 가봤는데, 약간 좀 시내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 대자인병원 뿐만이 아니라, 충남대 병원, 뭐, 그리고, 대전 썸병원, 원광대 병원, 뭐, 여튼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종합병원을 갈 때마다,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병원에 가면 늘상 그 대기 순서가 어마무시하고 예약 순서, 그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병원 투어는 아니고요. 어저께는 중환자실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병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예전에 그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정말 다양한 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필수잖아요. 병원 한번 갈 때 올 때마다 늘상 드는 생각, 아이고 나 아파서 다른 사람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그 온열질환으로 어마무시하게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하니까요. 모쪼록 시원한 물, 미지근한 물, 어떤 분이든 물도 많이 드시고 삼시세끼만큼 건강을 지키는 게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입맛 없어 이러시면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리고 요즘 기운 없어 라고 하면 몸보신 할 거 찾아서 이 여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냐옹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정엽의 그해 아주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유원의 파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유식 두끼가 되면서 너무 바빠졌어요. 오늘도 육아하며 잘 됐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정인이 엄마만큼이나 아이 키우시느라 아이쿠, 예, 바쁘신 와중에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다양한 걸 접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런 게 좀 약간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만 먹고 그래서 가게도 비슷한 데만 많이 가고 근데 그 음식 먹을 때 쿠팡에서도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뭐 여튼 그런 걸 시켜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뭔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을 살 때는 코스트코를 가든지 아니면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삼겹살도 이렇게 파는구나 시켜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오면 막상 그거를 열어서 뭔가를 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감자탕하고 그리고 등갈비찜? 이거 있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 근데 먹어야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안 먹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대화방에서 누가 매콤 삼겹살을 쿠팡에서 사드신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거 먹고 싶은데? 지금 또 막 그런 생각 드네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로켓플릿이라고 해서 아침이 되면 바로 배달 오는 예,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세상 살기 참 좋아졌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손가락만 콕콕콕 누르면 바로 집 앞에 주는 그 배달로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냉파? 냉파세요 라는 건 뭐예요? 냉파? 차가운 파는 뭐예요? 냉은 알겠는데 냉파에서 파는 뭐예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배우고 배워도 또 색다른 거, 또 배우고 나 이제 이거 알아 라고 하면 또 다른 게 나와서 냉장고 파라고. 냉장고 파기에는 먹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수박,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감자탕, 그리고 등갈비찜, 예, 딱 그만큼, 그리고 그 비비고만두, 예, 비비고만두. 저는 그냥 쪄먹는 것보다 약간 튀겨먹는 거 좋더라고요. 딱 그만큼 있고,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배고파서 옥수수 얼린 거. 예, 지금 그거 찌고 있고. 아, 그러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많네요. 자, 저는 일단 옥수수 좀 파먹고 오겠습니다. 냉파세요라고 했는데 옥수수 파먹고 오겠습니다. 날이 좋아 떠나고 싶고 그리고 날이 뜨거워서 떠나고 싶고 또 누군가랑 함께이고 싶어서 떠나고 싶을 때 파도치는 그곳으로 놀러가자. 거미가 함께합니다. 놀러가자 들려드릴게요.

덥고 더워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정말 싫은 그런 날이죠. 일을 하든 뭘 하든 시원한 데 있고 싶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온님, 흑장미님 나오시기 전에 정인이 엄마 그리고 우리 비단님 함께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병아리 아빠님께서 살짝 놀아주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바다비님 저 듣고 있어요. 약간 티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방송하신 루스타비님 계시고요. 다음 방송하실 우리 악마님 잘하고 계십니다. 게스트 데이트 악마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꽁치님 언제나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꽃미남님 그리고 선인의 추억님, 요즘에 그 아스팔트 온도가 50도가 넘어간대요. 배달하시는데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우리 흰수영 고래님도 오도바이 타고 다니시죠? 하얀 오도바이? 아, 잘 버티고 계시는지 또 역시 궁금합니다. 내 꿈은 주부왕님? 꿈? 그게 꿈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랑이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난나야님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아, 갑자기 그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출석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프라비다님 어디 갔어요? 불사신님 닉네임이니까 갑자기 부처님 생각납니다. 부처님 티내주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김부장님 추천, 노브렌즈님 추천 고맙고요. 오이님 그리고 조황진님, 아 갑자기 누가 찾아왔는데 막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잘 맞이하세요. 예, 구리구리 동굴님 그리고 SY짱님, 그남자님, 왕소심님, 제로스님, 인간승리님, 정따로님, 이대웅님, 행복해져라님, 예, 행복해져라님 아주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러브오뎅이님 계셨네요. 예, 어마무시하게 반갑습니다. 개판돈 55원님, 하비님, 윤희님, 루프님, 룩대아추물님께서 저희 동네 지나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트포스님, 705님, 미친고양이님, 예, 우리 동네 사시는 불타는 감자님, 수리아님, 주은이님, 두차푸꾸님, 허희창님, 샤오랑님, 박홍우님, 다들 잘 계시는 거죠? 예, 우주인 이형님, 아직도 우주인이라고 불릴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티내주세요. 엄빵님,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세이클럽과 인나이브 대화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연맘님, 너무 더워요. 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아직 8월 초잖아요. 8월 중순까지는 덥지 않을까요? 자, 시원한 음악이 흐르고 시원한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더위 식히는 시간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자키톡이 있어요. 그 자키랑 매니저분들이 함께하는 자키톡이 있는데 늘상 그 생일을 맞으면 후장미님께서 다비언니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악마의 생일 축하해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장미언니 생일 축하해요, 장미야 생일 축하해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쏘아올린 화살이겠죠. 오늘 흑장미님께서 생일 축하 많이 받으시고 또 맛있는 거 만나게 먹고 또 올 한 해 고생하는데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흑장미님 뿐만이 아니라 하늘옷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생일 맞이하신 분들 또 계시겠죠? 생일 축하드리고요. 와, 이 여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 예, 어머님께도 감사하다, 엄마 고생했어 이 말씀도 꼭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또 생일 맞이하신 흑장미님, 그리고 오늘 또 생일을 또 다른 분들도 맞은 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급 생각나서 여러분들은 하늘호수 방송국의 특별한 천사입니다. 스페셜 엔젤 준비해드려볼까 합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7일까지 휴가예요. 오랜만에 서울로 휴가 가는데 서울이 폭염이라고 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가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휴가 그리고 일상에서의 생활 모두 폭염 아래서 지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물 주신 만두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행복한 시간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는 잘 놀다 올게요. 다음 방송 악마님과 더더더더 행복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믿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월요일 같은 화요일 날 찾아왔습니다. 아,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네, 또 휴가철이라 그런가요? 한우로스 방송국도 휴가가 있어서 저 월요일까지 푹 쉬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번은 휴가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더 쉽니다. 네,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또한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는 것 같지 않는 더위, 이 더위가 언제쯤 사그라들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만 선곡을 했습니다. 노래로나마 좀 시원시원하게 보내시라고 퇴근 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단 열려있고요. 살포시 다녀가 주시고요. 댄스곡이 싫으시면 발라드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열심히 오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오늘 흑장미님 생신이라 하더라고요. 생신 축하합니다. 꼭 이맘때면 생신인 건 아는데 까먹게 됐어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생일 축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무실 때까지 생일 축하 받으시고 만수무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만납시다.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바깥 열기가 무섭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커튼을 반 이상 치고 있는데도 가죽 의자가 후끈후끈 달궈지고 있습니다. 가죽 의자 하니까 저희 쇼파를 6인용 쇼파였는데 버려버렸어요. 버린 지 지금 한달좀안된것 같은데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고 장단점은 조금 있다면 좀 앉는 곳이 이제 쇼파가 아니라 바닥이 앉는다는 무릎이 도가니가 나간다는 장단점이 있는데 넓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네, 선풍기의 바람을 열기바람이고요.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안 참고 어제 사온 아메리카노 한통 김치냉장고 냉동칸에 넣어서 빠르게 시원하게 마시고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컨디션 업을 위해서는 적당한 달달한 주스나 냉커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저도 요맘때면 달달한 양촌이 아이스를 많이 먹었었는데 올해는 잘안 찾더라고요. 안 찾게 되고 일하면서 아아를 마셨더니 또 타서 마시면 안될것 같아서 별로 안 땡겨서 냉수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뜨끈뜨끈한 라떼 한 잔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 심야에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냉음료를 털어와야겠어요. 악마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한주 보내세요. 이셨는데 다들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는 줄 알잖아요. 24시간 하는 줄 아는데 저희는 시골이라 그런가요? 2시 되면 문은 닫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뭐 12시 되면 닫는 곳도 있고 아니면 늦게까지 하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 2시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주말에 맥주가 좀 땡겨서 편의점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엄마가 우유 좀 사오라 그래서 혹시 편의점 열었으면 우유 좀 사오라 그래서 끼우뚱 끼우뚱 하다가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세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븐이가 안 보이네요. 세븐이 간판이 켜져 있길래 속눈썹 치고 갔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2시에나 닫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그냥 우유 하나 사러 갔을 뿐인데 2만 원을 넘게 쓰고 왔습니다. 이래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꽁치님도 네, 냉동칸에 식량이 가득해서 기분이가 참 좋으시겠습니다. 한주 시원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것처럼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네, 아이가 퇴근하는 바람에 좀 노래를 길게 듣고 나왔습니다. 행복해자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악마님 방송 들으러 왔어요. 지독히 더운 날씨 잘 버티며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딜 가도 싶다 가도 날씨 때문에 망설여지고요. 일주일 아이랑 친정 다녀왔는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최고더라고요. 우리 이 지독한 여름도 잘 버텨봐요. 저녁도 맛난 걸로 챙겨 드시고요.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아, 일주일 친정 다녀오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겠다. 아, 거기에 좀 계곡도 있으면 좋겠고, 또 가까운 물놀이장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워낙 어딜 가도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 너무 막 짜증이 날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아, 보통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아,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지 하는데 또 여행 가서 잠자리, 막 이런 거 보면, 아, 집이 최고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긴 하죠. 편하야만 해서 그런가? 나의 안식처라서 그런가? 우리 행복해자라님, 남은 무더위 날씨도 건강 잘 챙기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여름 날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데이트합시다.

보고 싶었나요? 네, 오늘도 고고씽 아들이 이제 오후 낮잠만 자네요. 오전엔 오전잠 잘안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오후에 잘 자줘서 감사하네요. 아들 오늘 밥 조금 남기긴 했는데 잘 먹어줬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간이 안된 국, 그리고 야채만 따로 해서도 먹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먹어줬어요. 제가 어릴 때잘 먹어서 그런가 식성이 날 닮았나 봐요. 잘 먹어주면 만든 보람이 있고요. 기분 좋잖아요. 힘든 줄 모르고 이유식 만듭니다. 아, 우리 정인이 엄마 아이가 몇 개월이죠? 저희 아이들은 이유식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식을 하면 아이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막 만들어 놓고 먹이기는 했는데, 어른처럼 막 일반 밥도 잘 먹고 해서, 또, 워낙 세상이 좋다 보니까, 이유식도 판매를 하잖아요. 네, 직접 만들어서 정성 있게 해주면, 맛있게 먹어주면 엄마는 진짜 고맙죠. 근데 뱉어내면은 이놈 자식이 굶어 막 여러 번 했었는데, 식성은 뭐 누구 닮기보다는 패턴인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만약에 어른이 엄마가 밥하기 싫어가지고 막 치킨만 시켜주고 피자만 시켜주고 하면은 정말 그것만 먹고 밥안 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밥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반찬도 1순위가 돼야 돼요. 밥하고 반찬은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잘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잘 먹지는 않습니다. 변덕이 좀 심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뭐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먹는 거는 라면은 잘 먹더라고요. 근데 밥을 맛있어? 잘 먹네? 하면서 내일 해주면 안 먹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 오늘 아이가 이유식을 해준 이유식을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서 매일 그것만 먹이면 안 됩니다. 안 먹어버려요. 네, 청해주신 곡 중에 다 템포들이 다르고 운도연이 설마 윤도연은 아니겠지 했는데 우아하게 트와이스 그곡 맞죠? 근데 약간 라이브 버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크 곡 템포와 함께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곡 듣고 라면인 건가? 김밥도 좋은데 그죠? 청해 전해드릴게요.

네, 한 곡도 듣고 지금 라면인 건가? 네, 라면이에요. 라면마저 전해드리고 또 선곡을 해서 새 곡을 좀 더 듣고 우리 햄바오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감선 올렸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희 흑장미님께서 러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청고나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외근 갔다가 사무실에 왔어요. 잘 들을게요. 날씨가 더우니까 사무실이 시원하죠. 에어컨도 빠방하게 틀어놓고. 네, 달달한 베이비. 춤도 잘 추는 베이비인가요? 판타스틱 하군요. 네, 우리 베이비 곡으로 해서 세곡 전해드리고, 우리 아파보니 늙었더라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햄버우님, 무더운 여름 날씨, 한 주도 화이팅 하고요.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Fantastic baby.
1: 네, 마지막 사연. 아파보니 늙었더라. 넉대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니빠? 나빠. 국민간식 보리빵을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오늘 수령했어. 그런데 유통기간이 금요일이네. 아, 보리빵을 국민간식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저 아닌데. 보리빵 안 좋아하는데. 3일 동안 저 보리빵을 다 먹어야 한단 말인가. 몇 개 수량인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동고에 넣었다가 보드라운 맛을 못 먹고 퍽퍽하게 먹어야 할 듯. 보리빵 얼린 상태에서 그냥 먹기 하루 전에 빼나요? 아침에 빼놓고 저녁에 드시던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근데 보리빵 안에 팥이 들어가 있나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새곡창해 주셨어요. 들려줘. 뜨아랑 보리빵 조합은 마이 좋아. 누가 그럽니까? 마이 궁합이 좋다고. 보리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즐겨 먹질 않는데, 건빵은 잘 먹습니다. 건빵은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보리빵은 별로 안 땡겨요. 그래서 달란 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보통 기간이, 보통 빵 종류는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그거 감안하고 시키셔야지. 네, 어쨌든 네, 오늘 화요일이니까 시간 널널하네요. 4일 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 넉대님이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감기, 그리고 더위, 그리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시 47분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군요. 여러분들은 퇴근 시간이 됐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가 더우니까 보통 짜증도 많이 나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또 쪄 죽겠네, 쪄 죽겠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이제 이 더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끽할 수 있을 때 만끽을 하면서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4시라 그랬어요? 5시 47분이에요. 이제 퇴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정말로 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남은 퇴근 시간 전까지 그리고 저녁에도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1시간 러쉬로 전해드리고 7시부터는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까까님 앞으로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몇 시? 4시. 4시, 정확히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직결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정의롭고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좋았고 나도 그리 산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찾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상윤님의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중에서의 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좋은 사람이고 싶고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사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8월 4일 화요일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 우리 장미님 음악 저도 막 컴퓨터 접속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와 선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미님이 음악을 듣다가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조금 늦게 서버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 들어서 너무 아쉽네요.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2시간 힘나는 시간, 에너지 팍팍 드리는 시간 되도록 노력할게요.

창민의 밥만 잘 먹더라, 이찬혁의 멸종의 사랑,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 라는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난 거 없으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혹시 아직 안 드신 분들 계시나요?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면서 방송 준비를 급하게 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빈속에 방송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잠깐 사이에 밥을 한 공기 뚝딱 먹었더니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간사하죠? 밥 먹기 전과 후에 그 텐션이 하늘과 땅 차인 거예요. 밥을 딱 먹고 나서 달달한 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를, 제 주먹만한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복숭아를 살 때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딱딱이에요? 말랑이에요? 딱 하는데 저는 말랑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대부분이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신대요. 저는 껍질을 살짝 벗겨서 먹는 그 흐물흐물한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한 복숭아를 왜 좋아하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말랑한 복숭아? 요거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이런 고민? 또 궁금증?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탕수육을 소스로 부어 드시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소스에 찍어 드시는 걸 좋아하실까? 그게 또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탕수육을,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으면 물컹물컹해서 싫대요. 바삭바삭한 맛으로 먹는데 너무 물렁해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먹 쪽인 것 같아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복숭아.

까까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고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이 오늘따라 말을 자주 걸길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휴식하고 보니까 다 풀리네요. 제가 사는 곳은 갑자기 소나기가 약간 내려서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병 마셔가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식이 땡기네요. 쿠키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일단은 참아보고 있습니다. 까까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제 시간 첫 신청곡 꽁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꽁치님이 말수가 많지 않으신가 봐요. 말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누가 말을 많이 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간식 뭐 먹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늦게 먹는 간식보다는 뭔가 땡길 때 얼른 먹고 늦은 시간에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건강 잘 챙기세요. 많이 덥죠? 그래도 정말 단비 같은 소나기 내려주는 지역이 있어서 더위가 좀 살짝 누그러지는 느낌? 어제 제가 사는 곳도 저녁에 보슬보슬비가 내리더라고요. 너무 조금 내려서 그 열기나 그 뜨거운 그 열기는 식혀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살짝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여름 올 여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우리 까까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흑장미님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 첫마디가 왜 이렇게 뜨끔뜨끔하죠? 우리 까까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덥죠? 고마웠어요. 많이 많이. 다음엔 혼자 가서 까까랑 놀다 와야겠어요. 조용하니 주트만 하셨어요. 네, 그 흑장미님께서 가족 여행을 제가 살고 있는 그 여행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흑장미님과 사실은 많은 대화도 좀 하고 싶었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멋진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예쁜 두 딸과 그 남편 되시는 분과 또 그 남편 친구 되시는 분과 함께 오셨는데 화목한 가정 그 천진난만하신 그 남편분과 너무 보기 좋았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혼자 오셔서 같이 많은 대화 우리 한우로스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국으로 발전을 시킬까 뭐 이런 심오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아요. 그리고 정말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흑장미님 오늘 생신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축하를 늦게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시간 보내요. 신청하신 곡 3곡 준비했습니다.

장미님의 흑장미님의 신청곡 정발음의 신호등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까까님 오랜만에 뵙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들 휴가니 뭐니 어디로 떠나시던데 저는 아가가 있어 못 가고 있어요. 나중에 아기랑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바다에 물도 담그고 그러려고요. 지금은 놀러다니기는 하는데 실내에 갈만한 곳 찾아다니고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저것 구경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아, 아들이 이것저것 구경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 고민 중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좋은 엄마세요. 아이 데리고 경험 많이 해주고 또 조금 더 크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체험들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 시야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그런 체험을 많이 못해준 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캠핑도 데리고 다니고 뭐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긴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저거 만들어보고 뭐 직업 체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본 아이들이 훨씬 시야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요. 바닷가도 갈 수 있고 계곡물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엄마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막 뛰어다니는 아이 뒤따라다니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재환의 신이나 더 자두에 놀자, 그리고 정은지 나에게 떠나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함께.

들었고요. 제 시간에 처음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면도를 마치고 님께서 대화명은 여러 번 봤는데 제 시간에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신청합니다. 각가님 처음 만남이네요. 하셨어요. 자주 뵙길 바랄게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신청하신 곡 한우루의 너와 나 그리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하셨어요. 두 곡 다 들려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나이브 최고의 방송국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가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시간이 8시 14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 정말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여름휴가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 한 둘째 주까지는 거의 피크죠. 여름휴가 피크인데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이렇게 그 관광지에 살다 보면 느낍니다. 출퇴근 시간이 차가 막혀요. 왜 출퇴근 시간이 이런 시골에는 차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오시는 분들 참 부지런하세요. 늦게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일찍들 일어나서 일찍들 움직이시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히고요. 또 퇴근 시간에는 저녁들을 다 드시러 다니시나 봐요. 주변에 뭐 맛집이다 하는데 요즘에는 뭐 테이블링인가 라는 어플이 있어서 미리 뭐 줄서기도 있고 몇 번째 내가 몇 번째 이게 미리 나오니까 시간 맞춰서 또 가시는 분들 그런 게 없는 곳은 밖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국수집 같은 데 보면 막 한 열댓 명씩 막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날 뜨거운데 아마도 왜 전 참 궁금한 게요. 왜 여름 휴가를 요때 이렇게 막 몰려서 갈까요? 제일 더워서 그럴까요? 제일 더울 때 여름 휴가를 가서 그런가? 다들 힘들어 보이세요. 가을에 가면 안 되나요? 여름 휴가긴 하지만 날씨 좋을 때? 봄에 이럴 때? 궁금합니다. 요번에 들려드리고 우리 거송님이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까까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오늘도 운동 중입니다. 찬물에 샤워하고 시원한 맥주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셨는데, 맞습니다. 거송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뜨거운 날 열심히 운동하고요. 땀을 쫙 흘리고 나서 샤워하고 진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 그게 힐링이죠. 뭐라고 해야 되죠? 뿌듯함? 개운함? 그런 마음? 그리고 약간, 아, 오늘 하루도 내가 운동을 했으니 이 맥주 한캔 정도는 먹어도 돼. 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에게 주는, 선물? 자, 거성님은 오늘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윤미래의 너의 얘길 들어줄게. 그리고 선곡으로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라는 것까지 두곡 들려드립니다.

꽃장미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체리님이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우리 흑장미님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제가 아까 멘트를 했더니 우리 체리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신청곡 장미님을 위한 신청곡을 해주셨네요. 저도 함께 축하할게요. 장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 생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신청하신 곡 원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곡 신청하셨고요.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이라는 곡까지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체리님 신청곡으로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 목소리 너무 좋고요. 노래 정말 좋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고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키드님 앞으로 신청곡을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수희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천사일까 여일까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까까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또또뮤직 창시자 금손 또또 누나랑 좋아하셨나 봅니다. 여기서 또또뮤직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요 흑장미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랑 약속하신 소고기는 잊지 않으셨지요? 오늘 간만에 새벽 출근하느라 4시 반에 일어나서 여태껏 연장근무하고 왔습니다. 연장수당 받기는 하지만 아무리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이 더위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꼭이고 머시고 일단 좀 누워야겠어요. 썩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연차 쓰고 싶다. 하셨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와,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연장 근무를 하면 연장 수당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장시간 일하시는 거, 아, 보통 일 아니죠. 항상 꼬기, 꼬기 하시는데, 제가 약속한 거저 지킵니다. 제가 로또 1등 되면 우리 시인님 소고기 아주 배부르게 사드립니다. 믿어 주십시오. 로또 1등 되기만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곡 유정석의 질풍가도라는 곡과 어반자카파의 뜻대로 신청하셨는데 음악의 결이 살짝 달라서 일단 유정석의 질풍가도와 가까이 선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 먼저 들려드립니다.

야, 우리 까까오입니다. 까까오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귀여운 아이언님께서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을 장식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휴가가 따로 휴가가 있나요? 백수의 삶이 휴가입니다. 오늘은 룸메 언니 이력서 쓰는 거 도와준다고 하루 종일 옆에 있다가 따라 나갔다가 그랬네요. 저녁으로 대패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먹고 오니 배가 빵빵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정이 있고 오후 되면 도서관에 갈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습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참! 오늘은 장미 언니 생일이에요. 장미 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장미 언니께 전해주세요. 그럼 까까 언니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겁고 기쁜 날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까까 언니 하시면서 아우 너무 예쁘게 사연 올려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아연님. 이 예쁜 마음으로 장미님께, 우리 흑장미님께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곡은 한스밴드의 생일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수인님께서 신청하셨던 곡 중에서 못 들려드렸던 곡이죠. 어반자카파의 뜻대로라는 곡두곡 함께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 잠시 후에 마지막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보람의 빛의 반대편에서라는 곡 함께 들었고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죠. NCA의 널 만나러 가던 길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실 우리 키드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보내시고요. 요즘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깎아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시는 자키분들도 여름 휴가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날짜가 약간씩 변경이 있을 계획이에요. 언제 인사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2시간 너무 시원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하셨던 분들 시원한 시간 되셨죠? 자,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시원한 저녁 시간 키드님과 쭉 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깎아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또 2시간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곡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SG 언어비 옥치현의 페이지 1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2006년, 26년 8월 4일입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 한참 휴가 기간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휴가 기간, 사실 뭐 거의 뭐, 금토일 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중에 하루는 또 회사를 나가서 일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시간을 너무 그냥 보내는 느낌. 그래서 올해는 사실 처음으로 그 버스 여행 있잖아요, 리무진. 그걸 타고 처음 여행을 가봤습니다. 원래 혼자 가려고 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동생이 있어요. 예전에 회사 같이 다니던 동생하고 제가 일부러 꼬셨죠.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댈 테니까 넌 그냥 문만 와라. 그래서 둘이서 차를 타고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건 사실 충주 화록동굴, 거기를 다녀왔는데, 원래 여름에는 좀더 그래요. 그 동굴 같은데 그런 데가 정말 진짜 에어컨보다도 시원해요. 추울 정도로. 그래서 거길 다녀왔는데, 그 안에 또 카약을 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거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거기부터 접수를 하려고 갔는데, 역시 좀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게 회전하는 시간이 빨라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한 2, 30분? 그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타고 사진 찍고 이제 구경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다행히 또 차도가 막히지가 않아서, 갔다 오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도 사실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운전하기도 귀찮고 막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거 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걸 운전하고 거기까지 가서 그거 다 끊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거가 이제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한 나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래 한곡더 듣고 여러분의 신청 사연 게시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함께 들려드렸고요. 신청곡 게시판에 짠 꽁치님께서 튤립과 함께 다녀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초저녁에 소나기 아주 잠깐 내리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비는 끝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 7시 40분경에 엄청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20분 넘게 내렸던 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이때 집 근처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과자와 커피를 사러 갔다가 왔었습니다. 갈 때도 형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왔을 때도 형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이 거실에 위치해 있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서 시원한 물과 물에 과자 두 봉지 클리어 후에 다시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더워졌습니다. 땀 범벅의 상의와 바지입니다. 키드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포근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달려가 주셨습니다. 와, 어디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이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휴대폰도 자주자주 까먹고 아주 그냥, 티를 막 내고 있어요. 그래도 뭐, 비가 시원하게 내렸다고는 하지만 습도가 또 많이 높아졌죠. 그렇게 되면. 과자는 어떤 걸두 개를 클리어를 했을까요? 저희 집앞 편의점에서는 짱구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눈여겨서 보거든요. 퇴근할 때 이렇게 오징어 칩 퇴근할 때그 편의점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희 그 차단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짱구는 금방 없어져요, 정말. 근데 다른 것들은 꼭 며칠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짱구의 과자가 제일 인기가 많구나 생각을 항상 보면서 해요. 새우칩 과자, 알아요, 뭔지. 맛있는 걸 드셨군요. 근데 요즘에 사실 과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뭐 두 봉지 정도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긴 하겠죠. 잘하셨습니다. 신비의 고백 여자친구의 그루장 그리고 김태우 밴의 달링유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봉지만 커요. 정말 안에 들어있는 건 너무 양이 너무 작아서 이제 뭐 진짜 한 봉지가 아니라 몇 봉지 먹어야 과자 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런 게 들리죠. 신청하신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꽁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좀 아까 전 여자친구의 그르자미 그게 노래가 잘못 나갔죠. MR로 나가서 제가 다시 다운 받아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분명히 MP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끔 저런 파일들이 좀 있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걔는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전 오늘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들이 거실장 올라가서 화분 뒤엎고요. 그리고 종이를 먹어서 119 실려갈 뻔 하기도 하고, 다행히 손가락으로 뺐어요. 네발 걷기도 이제 얼마나 빠른지, 자우려고 하며 초스피드로 도망가요. 이런 아들 그래도 사랑스럽네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우리 체리님이 창에서 참 말씀을 잘해주시죠. 애들이 금방 커요. 나중에 생각하면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두 번째죠. 전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사실. 예상치 않은 일들에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 아들 정인이가 범상치가 않네요. 큰 사고를 친다는 건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박효신의 A, 그리고 정승환의 이 바보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정승환의 이 바보야, 그리고 박효신의 에이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무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스텝 아연님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드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냅니다. 너무 잘 지내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서 마음이 아주 푹 놓아지는 건안 비밀이요. 오빠는 잘 지내시나요? 몸은 괜찮으시고 아픈 데는 없으세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내일은 오전에 좀 멀리 가야 해서 버스로 1시간 되는 거리로 볼일을 봐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도 읽고요. 시원한 도서관에서 지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지만 오빠 방송 들으며 고운 시간 되겠습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뭐 일단 잘 지낸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많이 나이가 먹으면 도서관을 좀 자주 이용할 이유가 저거예요. 시원하다는 거. 몸은 조금 아직 다 낫지는 않았어요. 조금 별로입니다. 아무튼 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겹쳐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중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다잘 해결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습하고 좀 덥죠. 오늘도 일하는데도 참 그렇더라고요. 손이나 그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노출이 된 부분들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일하는데도 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시간 잘 보내시고, 잘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진짜 친구 잠깐 만나서 막좀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 어저께.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고 너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내가 머리 틀라고 처음 봤다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친구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아주 그냥 아침 일찍부터 만나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그냥 주절주절주절 제가 혼자 좀 떠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좀 하고 나니까 조금은 풀린 느낌? 역시 이렇게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VOS의 Beautiful Life, 다비치의 Time Capsule,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쵸? 맞아요. 내가 말을 해도 그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네, 스텝 우리 아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VOS의 Beautiful Life, 다비치의 타임 캡슐,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까지 함께 들려드렸고요. 잘 지내고 계신다니까 왠지 이렇게 좀 흐뭇한 느낌도 들고 기분이 괜찮아지네요.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랍니다.

신청곡 게시판을 리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도 안녕하세요. 방긋방긋방긋이에요. 오늘 일하다 본 먹방 영상에서 냉삼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퇴근하고 냉삼 맛집 검색까지 해서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먹는 냉삼은 정말 맛있었어요. 계란말이에 된장찌개, 냉면까지 폭주에 배가 빵빵해졌지만 후식으로 망고빙수를 먹은 건 안비밀이요. 빵빵한 배도 들키며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냉삼을 드셨군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5인분을 둘이서 먹었다는 거겠죠? 혼자 드신 건가? 혼자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고기가 양이 너무 작아서 둘이서 드셨군요. 글쎄, 둘이서도 그렇게 양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요즘에 고기가 그래요? 많아요? 많았으면 다행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동네 이쪽에는 그렇게 고기를 먹으러 가면은 짜증나요. 고기가 너무 작아져서 막 180g 막몇 g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고기가 고기 먹는 것 같지가

예전 같으면 막 진짜 막몇 개씩 몇 인분 막 시키고 막 그럴 텐데 왠지 모르게 좀 그죠? 고기 양이 작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작아졌어요. 구람수를 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볶음밥까지 해서 꼭 먹어야지만이 그래야 그나마 좀 저기 하고 김치하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야채들을 좀 많이 같이 구워 먹어야 그나마 조금 양을 채울 수가 있지.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슬픕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쿠팡으로 시키는 게더 싸요. 싸고 양도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서는. 아무튼 고기를 드셨다니 잘하셨습니다. 여름에 사실 이렇게 단백질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습도가 좀 많은 날에는 좀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저도 내일은 또 고기를 먹으러 나가지 않을까 지금 반반 생각 중이거든요. 모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아직 참석을 누르진 않았는데 수요일은 제가 빨래와 청소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그걸 하루 미루고 지금 갔다 와야 되나 잠시 선택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튼 고기가 정답일 것 같네요. 도요한의 늦은 안부, 그리고 태댕의 널어서 좋다, 그리고 김세정의 마이 시즌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엄마가 있었다. 그녀들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를 낳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한 아이의 엄마가 아들에게 종이와 연필 그리고 벽 한쪽을 내어주며 말했다.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모두 이 벽에 붙일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다른 아이의 엄마는 아들에게 종이와 연필 그리고 쓰레기통을 주며 말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모두 이 쓰레기통 속에 버리렴. 설사 네가 그린 그 그림에 만족한다고 해도 말이야. 3년 후 첫 번째 아이가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벽에 걸린 그림은 색채가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구성도 완벽하여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 아이는 전시회를 열 수 없었다. 쓰레기통에 그림이 가득 차면 바로 쏟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가 그리고 있는 미완성된 그림 한 장만을 볼 수 있었다. 3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첫 번째 아이의 그림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두 번째 아이의 그림이 미술계를 강타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아이의 그림을 벽에서 떼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두 번째 아이의 그림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벽에 걸었다.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성공을 읽어낸 과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며 성공하는 습관을 기른 것이다.

네, 권은비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송하예의 그대의 길 카페 모카의 너를 부르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9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 제가 신청곡 마감선은 그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선곡으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What's wrong about now?

심신의 컴투게더, 그리고 차솔빈의 한 사람, 그리고 홍경민의 And I Love You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쵸? 일단은 두곡 정도 더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빈의 그날의 끝, 그리고 끝에, 그리고 우이경의 너랑 있으면 난 좋아, 태선의 그 사람 많이 사랑했어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1분이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2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는 해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도 많은 요즘입니다. 다들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물한잔 마시고, 숨한번 크게 쉬고, 곧 지나간다 생각하고, 좀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죠. 저는 다다음 주 8월 18일 날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잠깐 광고 드리면. 오카리나로 이런저런 노래들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오카리나 연주곡이 아니라 그냥 그 원곡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거라서 그 노래도 같이 나옵니다. 가끔 한번 들려주셔서 오딸이 나요. 오카리나로 따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좋습니다.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번씩 들려주셔서 안부 한번 묻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요뮤직앤의 키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휴일 날씨가 많이 더웠죠. 시작하는 한 주도 너무너무 더웠는데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밖에 나가기가 싫을 만큼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제가 작년 날씨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가 적게 오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열기가 장난 아니고 또 안에 있으면 진짜 나가기 싫을 만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마늘을 깠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손에서 마늘 냄새가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휴가철이라서 지금 바닷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저처럼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들 올 여름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함께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쉬시다가 또 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1시까지요. 제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금요일에서 토요일날로 넘어갈 때 제가 신청곡을 다못 들려드려서 신청곡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신청곡하고 지난번 신청곡하고 이번 신청곡하고 겹쳐서 본의 아니게 행복하자 일님의 신청곡을 먼저 전해드렸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들 만나보러 갈게요. 많이 늦었죠? 나니는 안녕하세요. 실내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창문을 닫으면 찜통이 되네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선풍기 2단으로 돌려서 후끈후끈한 열풍이지만 맞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과자를 세 봉지 먹었더니 배가 부르지 않지만 배에 뭔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다른 거 먹을 여유를 주지 않네요. 비누질 안 하고 물로만 샤워했었는데 또 더워지네요. 다시 샤워 한번더 하고 대기 좀 하다가 잘 생각을 해야겠네요. 저는 이래저래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방송 힘차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며 깊은 심야의 시간을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꽁치님, 에어컨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버티나 할 만큼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꽁치님은 선풍기로만 버틸려고 하니까 더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거의 뭐 실내 온도가 저는 27도거든요, 지금. 실내 온도가 27도인데 밖에 나가면 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소나기가 조금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덥죠. 그렇지만 잠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비라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건우 아사투리의 노래죠. 얼마나 투빅의 별밤 장덕철이 부르는 그날처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주말 휴일 잘 보내셨어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지금 소나기 내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빨리 8월 같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수원 온도 37도인데 체감하는 거는 40도 이상 같아요. 그리고 밖에 비 내리고 아까 소나기 확 내리더니 지금은 조금 내리고 있어요. 우리 콩이공주님은 오늘 산책 휴무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산책 휴무. 아, 우리 콩이공주님은 아쉽겠어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비가 오니까 좋긴 하네요. 갑자기 막 쏟아지기도 하고 또 살짝 멈추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 아니 영화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오정세가 부르는 거예요. 오정세가 부르는데 와일드싱 와일드싱에서 발라드 가수로 그 오정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노래를 머리를 단발을 하고 물론 가발이지만 예 단발머리를 한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우 왜 이렇게 귀여워.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노래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오정세의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와일드싱의 그 오정세 얼굴이 자꾸 오버랩이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해수욕장 투어를 마치고 너무 지쳐 스파이더맨을 보고 와서 쉬고 있사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늦더위 조심하세요. 햇빛 아래는 한자로 015B로 된 자켓 앨범 버전으로 부탁드려옵니다. 가일리 목소리가 시원해서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예, 그 곡으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킵했다가 다시 청해요. 설마 벌써 리스트에 들어있으려나? 이번 한 주도 잘 부탁해요. 더운데 시원하게 보내보아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 1님 다녀가셨어요. 어떻게 킵해놨었는데 나도. 예, 사연을 아까 전해드리지 못해서 사연까지 예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행복하자 1님도 이번 한 주 잘 보내세요.

아, 누가 좀 뱃살 좀 사갔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몸이 무겁네요. 김 부장님이 좀 사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신청곡 두 곡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강산에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거 아닌가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강산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제가 한 게 맞나요? 김 부장님이 선택 적어주신 게 맞나요? 어떤 게 맞나요? 막 띄어먹었어요. 예, 연어들, 저도 연어 참 좋아하는데 이제 초밥 먹으러 가야지. 살 빼고 싶은데 저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살을 못 뺄 것 같아요. 신청하신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 어릴 때 소풍 가거나 하면 항상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김밥 딱 30줄만 싼다. 이게 룰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30줄을 하고 나머지 재료들은 뭐 볶음밥을 해서 먹든 각자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만 놓고 뭐 김밥을 더 말기도 하고 꼬마 김밥처럼 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소풍 갈 때는 큰 통에다가 김밥을 다 썰어 놓으면 내가 몇 줄을 먹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밥은 그냥 나 혼자 먹으려고 사도 그냥 다섯 줄은 사는 것 같아요. 다섯 줄 사서 제가 다 먹는 건 아니고 저희 아이하고 나눠 먹고 그러는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 떡볶이, 김밥, 뭐 튀김, 순대, 어묵 뭐 이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피자? 치킨? 이런 그러고 보니까 다 살찌는 거네요. 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 이제 거의 다 전해드렸어요. 더 있으시면요 30분까지 다 올려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한 25분까지 올려주세요. 그러고 없으면 마감선을 긋겠습니다. 윤종신의 원더우먼 그리고 에릭남의 노래죠. Love Yourself 그리고 이승철의 사랑하고 싶은 날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고요? 예, 지금부터는 좀 신나는 노래들로 예, 끝날 때까지 달려 볼까요? 예, 김성면 씨의 노래는 이번에 새로 이 리메이크해서 나온 노래죠. 사랑과 우정 사이에 함께 했고요. 레드벨벳의 노래 Something Boys 그리고 IOI의 노래죠. 우리 이 노래 안 들으면 안 되죠. 갑자기? 그 다음 노래는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 줄 거야.

예.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라는 노래 잘 들으셨죠? 예. 지금 흐르는 노래 그냥 껍데기? 웬 껍데기? 양아치가 부르는 껍데기 너라서 좋아 좋아 좋아 예 까지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밤 11시에 우리 또 만나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배고프다고 더위는 절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예, 오늘도 해피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끼고, 살을 빼고 싶으면 덜 먹고, 물론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 정리부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뭐 복잡한 머릿속을 싹 정리한 다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5일 우수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은 아침입니다. 후다닥 계란 찌고 냉커피 냉동실에서 빼서 마셔가면서 하루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안 얼고 시원한 상태에서 매우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호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제 시간 처음으로 꽁치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홍치님 오랜만에 컨디션 괜찮다고 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많이 덥고 불쾌지수가 엄청나지만 아침 컨디션 잘 유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세 곡 모두 준비합니다.

네, 신청단의 정인현만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어제 진짜 오랜만에 아들이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진짜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일어났다는 그래도 다행인 건 밥 줄 시간에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밥도 잘 드셔 주셔서 합격이고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듯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정인엄마님 항상 아들과의 아침 일과를 살짝이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방송을 자주 해야 자주 들을 수 있을 텐데 뭐 가끔씩이라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합니다. 정해주신 곡 모두 준비합니다.

끝인 걸 알아. 아마도 오늘이겠지. 듣기 싫은 말 애써 준비한 걸 알아. 어쩌면 우린 서툰 시작이라고.

아, 예, 신천안에 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아,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는 방송 5분 전에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끊어진 서버 잡느라 더 고생이 많아요, 우리 우스님. 정말 살인적인 더위에 잘 버텨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신천안 다녀가셨습니다. 어제 생일이었던 흑장미님, 내년 생일에는 더 많은 축하를 해드릴 테니까 내년까지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살인적인 더위에도 항상 하늘호수 방송국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흑장미님,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드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네, 신정단의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총공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고 또 당분간 엄청나게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바오님 잘 있나 확인하러 올 테니까 긴장 바싹 하시고 하루하루 잘 버티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청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